0: 빵짱 예리 촌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 감히 쓰면은
0: 빵짱 예리 촌.
1: 뭐다뭐 필리언 임포트 밀로칼 금방은 바가이 싹갈라와까
0: 빵짱 예리 촌.
1: 바라사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 촌.
1: 뭐이 먹어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긴 람바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와.
2: 조이 조이 Basi, pwede ko na kabakal si mo Spider-Man?
3: Anon mo si Spider-Man?
2: Basi, tungod siya, mangin amazing, manamon nga, love life, sang miga ko.